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0년 이상에 걸쳐서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홍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 못 들은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의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신데요. 네, 90세가 넘은 지금도요, 일본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못 들은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바로 환학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강사이십니다. 김유홍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김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아주 재밌고 즐겁고 네.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산 역사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뭐 교재도 없고 학습법도 없는 시절에 교재부터 네. 학습법까지 다 만들어서 가르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나 어떤 학생들의 에피소드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NHK의 국제국에서 신세를 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964년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 예, 도쿄올림픽
0: 그렇죠.
1: 그때부터 신세를 지기 위해서 NHK에서 그 출연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가지고 일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짧아요.
0: 네.
1: 그전 수입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방송을 하니까 뉴스를 읽고 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면 한국의 서울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0: 아.
1: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전화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무슨 일 있으면은 잘 있나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0: 그렇죠.
1: 전화는 못하고 그랬는데 편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똑같은 시일로 아, 잘 있구나. 그러게 안심도 하고 아주 효성 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지냈는데
0: 네.
1: 그때 아, 여기저기서 그, 저 말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 저, 이 의뢰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NHK가 이제 36년 동안 일해왔던 NHK가

0: 마감이 됐어요. 끝났어요, 내가. 끝날 임시에 여기저기서 취재가 이 NHK는 내일 내가 방송할 때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호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국내용으로 또 김유호이라는 이름으로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국제방송으로 전파로 일본의 NHK의 전파로서 방송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 마무리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 끝났을 때 여기저기서 그래서 취재를 하러 왔어요. 네. 동아일보에 사람이라고 하는 코너에 소개를 이제 크게 일면에 소개를 해가 그게 소개가 돼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일본에서도 날 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 신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냐면 아사히 신문이라고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에 동아일보가 그 신문사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어요. 그에다가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 갔는데 거기 나타난 사람이 그 지나다가 그 산에서 건물 내에서 만났는데 어찌 본 사람들 알더니 선생님 선생님 그래 무슨 말이냐 아사히 칼처 센터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때도 74년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교실을 갔다가 한 교실에 20명 이상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1: 기자들 기자가 된 거네 그중에서
0: 그럼 근데 그 사람이 정치부에 있는 부장으로 있던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만났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럼 우리 신문에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기자를 불러가지고 시도라고 하는 안 있어요 시도 사람이 사람이라는 나는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뭐래 아 NHK도 해방이 되고 거기서 구속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일본하고 한국하고 건널목이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그때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안에서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아 일본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다 또 일본을 아는 내가 아는 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일본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걸 갖다 그대로 신문에 놨더니 거기서 또 신문에서 책을 써달라고 한국 책을 써달라고 아 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네. 16권 썼나? 네, 지금도 기억이 나.
2: 정말 그래. 엄청난 인연이네요. 네. 네, 그래. 네. 이바라기 노리코시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으시죠? 네,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주에도 선생님께서 초반 부분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바라기 노리코시와의 인연, 그리고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0: 네. 이바라기 노리코시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가 좋아요. 좋은 말이고, 일본 사람들의 가르치는, 버릇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목표라고 할까,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자립이에요, 자립. 자립이지, 남을 의지하지 말라.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바라기 노리코시 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를 갖다가 배운 분이 이바라기 노리코시인데, 아사히 칼처 센터에서 공부, 그 사람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난 한 20명이 있었으니까, 교실에. 그런데, 누가 조쇼키치라고 하는 도쿄 외국어 대학의 선생으로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책을 냈어요. 서울 유학생이 있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분이 조쇼키치 선생님 날 보고 하는 말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 김용 선생님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제자로 많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주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바라기 노리코시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 없다고 명단에도 없는데 그랬더니 나 본명을 쓰고 적시게 됩니다. 이게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그래서 이발기에 놓을 것이다.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이발기에 놓을 것이의 인연이 그때부터입니다. 이발기에 놓을 것이의 인연이 뭐냐. 난 지금도 생각하지만, 이 방송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이발기에 놓을 것이 덕택에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사는데 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덕을.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글의 길, 한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예, 그 책에 나를 갖다가 소개를 했는데, 한 채 코너를 가지고, 제목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가르친 게 어떻게 유능하고 재미있는지, 그 이 선생이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을 것이다. 한국어도 그게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발하게 놓을 것은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한국의 시인이라고, 한국의 시를, 현대 시를 갖다가 일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발하게. 그때서 쭉 계속해서, 이발하게 놓을 것이가 발달센터에서 배운 그 시기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발하게 놓을 것이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같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끌려가는 거야.
1: 지금 이제 60년간 이렇게 양국이 어떤 가교처럼 활동을 해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 또 아니면 정치 이러한 파도라고 그럴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시기를 보시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파도를 타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0: 아,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까지 아실 줄 알지만, 친정이 잘 살아야 집사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한국의 나쁜 점만을 소개하는 일본 같은 데는 내가 듣기도 거북하고, 그 갖다 또 방송을 해야 되고, 아주 힘든 적이 많이 있었고, 그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아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일본은 전쟁을, 큰 전쟁을 지지 않았으니까, 패전국인데, 패전국에서, 새로운 새 나라가 성립이 되면서, 좋은 나라, 그러니까 바른 나라라고 그럴까, 저는. 이상적인 나라가 딱 꾸미려고 일본 사람들은 큰 애를 쓰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재 정권 생겼거든. 독재 정권 생기니까 이건 좋지 않다 해가지고, 독재 정권을 갖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매일 비판을 하는 거. 비판하는 거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내 방송도 해야 돼요. 아이,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2: 네.
0: 그렇지만은, 내가 근원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내가 얘기를 좀 하기가 거북할지도 모르지만, 난 일본에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1: 네.
0: 일본 사람, 그 신세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본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도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강연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소개되고, 인터뷰할 때마다 나 반드시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첫 마디가, 나는 후회하랍니다. 한국에 돌아서 사는 것도 일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2: 네.
1: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가교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애청자들 가운데 또 한국어, 또 조선어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격려 메시지 해주시죠.
0: 네. 옛날에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내 역할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해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는 것보다도 내용,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나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게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일본에, 한국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루에 몇 끼를 먹고 사느냐, 몇 끼냐, 세 끼냐, 네 끼냐 하는 식으로, 모를 정도로.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정보가 좋은 게, 그 정보가 참 재밌다고 그래서 통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정보가 그냥 범람하는 그런 사이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노래를, 한국 노래만 배워가지고도 충분히 한국말을 통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완전히 일본적이에요. 그 어머니 일본말 잘해. 한국말 잘해야지 한국말을 할수 있는데, 일본말도 할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난 밖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큰아이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던 아이가, 무시하고 한국에 외면하고 살던 아이가, 지금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만 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나도 통해요. 그 단어 가지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정보 수집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0: 그럼요.
2: 하는데요.
1: 그렇죠.
2: 앞으로의 이 일형 관계를 짊어 나갈 이 차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0: 네. 들리지만 그건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건 제일인데,
2: 네.
0: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된다고. 일본이 한국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나쁘게만 말할 것이 아니다.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건 뭐 어쩌잖아요. 이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한국 사람도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일본은 재해국입니다. 그저 범람하면서 그 재해만 있고, 지진이 있고, 태풍이 오고, 날씨가 고약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나라에서 그냥 재해 속에서만 사는 사람, 재해와만 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이에서 나는 한국에 없는 것이 지진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한국에도 지진이 있다. 이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돼요.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것을 갖다 가르쳐야 되고, 그것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고 한국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을 갖다 통해가지고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놔둬도 자연히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대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가지는 한국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니까 아주 내가 죽겠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가는 외국 가는 것 같아요.
2: 선생님께서 앞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도전이니까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도전도 없는데, 예, 그저 나는 그저 조용히 살피는데, 좋은 소식만 듣고, 네, 나쁜 소식이나 일본에 좋은 점은 말을, 지금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일본말을 배우려고 하면 한 가지만 배워라. 나쁜 말은 배우지 말고 좋은,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만 배워라. 그러면 일본에서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근데
2: 네.
0: 한국도 그걸 배워야 돼요. 지금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일본에서 놀라는 것은 그냥 잡소리 개소리만 난다. 그래서 아직 지금도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그게 난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내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 나름대로 사는 거지, 다들.
2: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저희들도 많이 그 역사와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옛날에 스튜디오 안에서 쓰는 마이크는 다르지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얘기할 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예, 아주
2: 네.
0: 기념으로 삼겠습니다.
2: 많은 청취자들이 아주 선생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김유홍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또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하나 카페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두 주에 걸쳐 방송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